0: 때부터 디나와 베리 신두한나 이비 바이
1: 해먹과 두두두만
0: 자루
1: 사이에 빌어버는 사무스 하타르자
0: 사마하노그하야 유태게인노야게 유태게 플러스 포인트 각 RDB 유 플러스 유태게 남아 세트는 뱅크 파트너